0: 다음 문제 있어요.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.
1: 아니 야 떨어 러러 보시라서 멀리 우탈
0: 내가 못
1: 살려 아니 말라고 할지니
0: 뭐 덕분에 여러 가지 올리 만드는 게 아니라.